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
1: 먹어 네 빨리 빨리 꾸미게요
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 먹어
1: 네 오늘 이렇게 모셔서 먹겠습니다 네 오늘 써먹습니다 스타게 텐데
2: 아이 건식에 이렇게 모셔서 액트 꾸미기라 Men kan ekte komikere joike? Hey, la, lo, lo, la, lo, lo. Hey, la. Fader, jeg suger jo i det her, men heldigvis har jeg et reinstyr, så du kan bli med og...